0: 해도
1: 어지간하네.
0: 수장님께서
1: 이제 왔어.
2: Ma dove andiamo a fare il campo? Ma fa un gol, bastardo.